0: Plus beste Playlist. Hashtag Plus.
1: Hashtag Plus. 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